0: 나는 머신 토끼. 내게 투 it, 내가 투. Hello, oh yeah, oh yeah,
1: hello,
0: oh yeah, oh yeah,
1: how man,
0: oh yeah,
1: how man.